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한테 이 캠프 멘제 피우고 우수심 시대에 딱 멘제 피우는 중이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해.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아버지, 과연. 자, 피해드려.

0: ジュタチシンバレスングやされ。ロンダメンアクセサンのテバヤマインバラ、ランギリベロイティングドイチェブムスムドトバオス。ダランギニャムソナナ、エネニャムニュンジギュテブシエス。ランギイチェバニトバナバシートン、リブニ、マトバナバシートン、リブニ、ナジャベランデ。
1: Then the next is the fourth understanding, that is the direct understanding. And in this section we read from the text. Direct understanding, this is on page 38. Direct understanding is understanding that the abiding of all phenomena, primordially as fully enlightened, is not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scriptures and the quintessential instructions, and that it does not depend upon the words of the scriptures and quintessential instructions alone. This is understood directly as one has gained conviction from the depth of one's mind by means of one's own intellect. So this particular passage points to the possibility of gaining direct experience of this truth, and then we read, gaining conviction through the path refers to the comprehension of the meaning of the four understandings, which is the path of a yogi. And we read, however, this is not like the practice in which a cause depends upon a temporal process for its effect to arise. Rather, one comprehends it directly by oneself with faith.
0: Ade, janggulu tu thaya gitu sungdu wa, ngusungdu dosu dila ni, tuanji wese tajik tu mikyu sos. Ta peja di, anda lamja anda lodur wangbu sung nalo la dini jari. Tuanji yishi, pei yishi liya, ini, 가족으로 그게 다 사동 송주다 사동 송주 터두디 던지외세 던지이시체 아 대응하라 빼이시체 아 스타 사운드에 쳐갈래잖아 르브시버 던지외세 아 되네 에 베지다 르브 어 스페스무스 샤도문들다 전에 아다 죽을 치사는데 세면 터두고 빼이외세이시 송대하다 던지이시 빼이시 다 빼이시 되려야 양차라 니체네 폐지 능숨그 제일 샤야게 빼이시 즉 능숨 다져다 능숨 참모 능숨 참모가 아니 세상으로다 러신제주 군도 참원간에 샤야게 배이시지 러신제주 똑바 라바간에 샤야게 배이시지 폐지용구에서래 너다 되라 다 가다 안다디 세동 숨주 세야게 세로디 응어송 유리자네 차라 멍구 지레용구도 와 림베 냠룡제냐 유야지
1: 这样啊，这第培训广播机构的事，我们都到不去，得了呢，团结完事，他就都没给说。到底，老了老人家讲有的事呢，大伙接下来，为啥子有送给也是嘞？所以到底，我们把事到底，俺们就这个，告诉我的不给，弄了点什么，结果没有吧？后来，娘娘讲给拉面忙我整的，哎，真的把他上当用了。 아니 고 지금 가서 그게 양수 능주에도 같이 수금을 넣었습니다. 다디 수구대 대단하 두지버당 두지버다 인류 수능이 순주 고방 무슨대 말해 순주 고방 때에 친절로 봐도 무슨 배 수능이 고방 좀 루즈 땜바 인배 희로가 개불로 속에 퍼주다 머주기 남타다게 칭양

0: 로
1: 가세요. 가르침이요. 와라 와라 가르침 가르침을 해.
2: 남아지
3: Tashi Delek, number two, Lamrum Shevi, Geji Gundu Taveto, Pugi Nanchu Senshiye. Hi,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0: 그도네 다 아다지 에 따발이 중디 저기 아래 간다 태명이 중도 그래서 저기 아래 에 디디 산제의 최기 중심으로 드시잖아 빼는 담바시다 창조 소준데 아니 단대나 중이도 드저테디 산제의 최기 중심으로 드신 거래 다 디강라 신에다 아니 시진이 중 드저거든의 송샤베 아니 어디 제 바로도 신부 조금 줄로 써고 어디서 대디 인디가는 내배경 넣어야지 대신도 상하도 이제 태고 쓰잖아요 딘데기 태고 시중 안다 가서 우리 빠다 지산다 발린의 송샤베 안다다 탱맹도 슈네민도 다 되는 데변에 탱맹이 도디 이디기네 송샤베 주저디 이디 다라 규파르도 신베 태베도네 송샤베 친구들이 있는 백격 디시를 샤베 타라 아니 상하도 아주 되게 아니 동료도 그래서 살 샤베 아니 파이 있는 저도 디가는 내 백격 그래야지 차대 여러 마도 태보숨 센 타니지체 엔 디에 소소소리스 아니 어디 가셔기 아니 거기서 태면 버렸어 알아 나도 태시 버렸어 알아 나도 상하고 버렸어 알아 셰체 아니 상하고 인생은 상하고 캐치는 누구를 뜸모으는 소로 제주 세배 때 늘 뛰는 모험을 썼는데 가시 가시 염사오지는 영원되기도 와. 아, 늘 제디 멍다 뛰기야래. 마시베다 간다지리. 견지. 죄송합니다. 자, 님이 이르자네. 아다오 상하도 이제 태보세야 돼. 태진기 쿵진 말이. 아다 지단 태보시 중이. 다 태면리야. 년두기 태보다 랑산지기 태보 니체네. 태보 숨 세는 숨대야. 다지 흉란의 숨쉬아래. 그나 터도 되고 숨 열에 여말에 쌓아로 다들 내시는 뭔가 연대기도 와 사실 내 인류 태고 숨을 타니는데 지단 또 숨이 쉬어서 제외이나 니아라 창승 말해 니아라니 창승니 수용되기도 와 태고 치중이 있으려면 따고 니아라니 직도 또 그래서 와 가다 상하도 이제 되고서 태진이 나는 차대요 또 태진은 낭색이 있는 기관을 주면 되고 되고 상하도 이제 되고 왔어요 대타하시는 신인들 그래
1: So, in this regard of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of vehicles and so on, something that is important to bear in mind is that because of the language of the different vehicles, the lesser vehicle, the greater vehicle, and within lesser vehicle, the disciple and self-realized ones and so on, sometimes there is a tendency on part of some individuals to really understand these different vehicles to be somehow unrelated and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which is a totally a wrong way of understanding the Buddhist teachings. Because if you look at the teachings of all the vehicles, in fact, you will understand that all the key teachings of the Pali tradition, the Pali scriptures, which are all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councils that took place following the death of the Buddha, which are enshrined in the Pali scriptures. And the main subject matter of these scriptures are the teachings of the Four Noble Truths, the teachings on the 37 aspect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the teachings on the 12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All of these teachings really are represent the basic structure and the framework of the Buddhist path to enlightenment. And it is only on the basis of such foundation one can then speak about the relevance and the validity of those other teachings that are presented in the Mahayana, the great vehicle scriptures, such as the teaching on emptiness, the six perfections or the 10 perfections and so on. So it is on the foundation of the teachings that are presented in the lesser vehicle scriptures that one can then add the other practices such as the six perfections and so on. Similarly, it is on the basis of the foundational teachings of the Pali scriptures and also the foundational teachings of the sutra vehicle, the perfection vehicle, one can then add on to them the uniqueness of the Vajrayana teachings and the practices such as the deity yoga. So without the foundational basis of the other teachings, there is simply no relevance and the place for the teaching and the practices of the Vajrayana. So to have the understanding that